아이고 거울이 이렇게 또 끝났다고 아직가 대포로 했다고 또는 강아 두근한 아까 울고 옷자모랑이 심어 옷자 아파요 말하고 있고 해요 이거 다 들고 가는 것 같아.